0: 이 거마 안녕세? 선생님 롱 선생님 선생님.
1: 가유 차. 야. 이 선생님 롱.
0: 가제코 가데코 가 크리스마.
2: 아. 아. 드레바. 아, 아빠 씨.
3: 이야 니. 안 sih Kak Jali? Happy banget.
4: Senyum, selain untuk meningkatkan mood, juga bisa meningkatkan imunitas tubuh loh. Imunitas kuat, tubuh jadi sehat.